생활이라서 일하세요. 나 뭐 이해를 했지요. 아까 숨었지요. 알라온 세번을 풀어라. 나 너 바바비 애지요. 소지 잡지 마. 아빠니 어머니 보고 내 말이 어머니 보고 나 너무 왜냐 너 어때 수로 어 지혜고 풀어라. 나 맨 때문에 나 바보스 야미 후리 먹었어. 숙지에 맞지.